익숙보다 너의 손을 쥐어 아껴도 말다 지금 꺼내보여 그래 이제 난 너를 향해 달려 I need you 그 두려움 다 이제 잊어버려 매 순간을 난 지도 없이 태워